0: 北京唐山中的军军地民宅家用军了切特别先顿扎布江一月地林北京龙城年轻里空看给龙城家我当一局比军浪西北的前囊让兄弟家我做别生文呢三只拉档拉更地克家就都过家单局米家的这只区域
1: 다단다 가지 라간 통대리아 김상정가 내려야게 그래서 오래직 샷이 내려봐 그들네 고츠 저게 년저로야
2: 다단은 가지 어 녀동이 슈츠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숨질 매발 됐어 나도 전정 안에 긴다면서 어 뒤 갑자기 솔직히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가지 이게 샤간게 강부디 개비 제일 미강의 강비 비제르디 약으로 차 두 젠치디다 강바 동바 샤샤브단 가진 자찬데 지금 삼릉 인구에서 저지다 내고 예치서된 지샤브디 주빈에서지 예진이슴 지샤 이 변주기 내부식 접된 걸 다지 당문의 젠다 김선종과 유교된 지기 다 변주기 변제 중교된서 말 망설 시어주 내가 저기 엠조니 어 지금 정강설 강민이 승수도나 아 변주 비게들 숙제를 두째 용바 나는 이 소스 대기 강문에 잖아 지금 내가 한지다 클라스에서도 봐 책임 좀 물으시온 이 동부시라 샤넬이 변주 변주 팀 만들지 로스 만겨 근데 마 세비게 책 만들게 되봐 어 장난공가 어,대외견에는 내동기 저체디 전설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유골을 봐오네 또 전미적이 동생 유골 카디자체 정강일 또 전 빈대 숙제 노스체 또 하고도 간지 종 유고지게 내동이 정일로 또 전 템바 뭐 주스 두세된 이내 림신다 어 로다만에 때문에 주스 좀 두세니 도코이기 유고인 남자는 친구 걸 어디 이게 다 좀 템버릴 어 망할 치게 용을 증아 강보 숨 증아서 어 예전에 차차는 죽죽 계속 주스 제거든데 다 즉가시 예전에 어 유고이 내랭 김전종 간주에게 시주 하고 있던서 다 뒤에 차차 토본이네 전에 업지 죽죽 걸어 보기들에 다 디능로네 저 벙리르스 또 거기서지 차인네 직대 김전능로 이 장저 뒤인다 꿈시 제범 바비는라 아미는라 부비는라 근데 제 강가 장저를 당는 체비유디 디능로지 김전정가 세네리 예 마샤메 교수를 참볼 수도 관 또는 기냐 김전능 장저다 된서 당는 시면 대치 김전정가 시민이 그런 머신에 장대 꿈시디 비내 메디 나 지금 주발에 나오기 매겨서지 도시 엄마를 나 도시에 남기 아 장대 야가다 내서 어 지기 뭘 몰라 피 디디 시골 컨트롤 빼대면서지 나 지기 어 그리고 리도전 어 김선정 가다 내 전에 숨지섭게스 샤델 나 디네 김선정 간기 거의 남장 체스티 민교
3: 嗯，做的所定的，所以康利人是有人的，电子广告他们讲呢，实际是过去。但电脑里出现的，他忙过去想用的呀，哦，现在是多了。但这个主要是在家里呢，啊，你提提的吧？但老话都讲是哪个呢？就是，这些没事，认真看不得，这样就不得，别这样不是图钱，给不晓得。但主要是的忙过来过呢。
2: 他顶上边就别个修车不清的吧，他没这个么子是马当是办了，也没这个，明年四月呢，么子下是没交收入去，我的这个干一点的，嗯，都是呢，干一啥不就都吃吃用多了，他电子团呢，确实呢，这个有过去吧，嗯，吃吃别为两个吧，啊，这个装没嘛使用吧，电子两个子大伙。 都接受三家都接邻居，嗯，这个主要是到家说的吧，都接满了，啊，把手干干了，这个老娘做上手去，到我们广州忙几年生意，觉得这的忙累吧，他做的起来结果的干是，年龄大，那么久了，但是也不接电。 张德的要。

0: 최강 쇼트 스토어 어디게 단다지 샤몬다 되게 답세게 되게 단다 삼성 좀 좀
1: 어디도 가도 녀동 이슈 즉 진에 줄 넘나 젤린 자자 요바
0: 또
1: 저간에 전에 저간 지루 쓰바
0: 무슨
1: 지루나네 차차네 찍게디 어 다시성 저 농민하러 여지 거기 그래 총에 제 자디서스
0: 너
1: 어디 가르스라 간서 전주에 나 겨교 인지민지 제고 놓고 다들 니게도 제 국가대 간데 시디 지 로트 제모 농민한 다 강가미 공위원 런시시 매건 다도 전에 이제 배계기 섬로이나 다 안당무 간서 전주에 비게 라고지 당도 지구도 단지 자디성 있는 전에 지금 안 되게 어 실려니네 다 전도 강가지 어 속발하지 더 장디 된서 저번 더 된서 제비 시골이야 예 양약회디 고모다 된서 전년직 대용도 양 그래 셔루 옆체만도 양 안서 비게 친제 그래디 셔루제 어딘데 더 단도 가서 이 그게 어 거의 자상디 단도 로직 락스를 치며 봐 디난 차선 더 벤주 피게다 야구 종수 땅 정인도 세니 어 수치네 차선에 비에 거의 고무 총도 제디 치게다 어 고통도시 도제든 알아게 총남 교체 어 전에 알아 계산 맵제 거기 로브 제젠 비에 더 치게다 고통도시 도젠 라스 서버에 이치 가도 체블시 도젠 지수지 권다 디지베 다 클라지 당위에 사지 세당도 야고라 아니 간지 세네 마세네 그 두기 섬리 동당 어스도스 다 제마 자 랑종 차성디 인다세 민 랑가치링
0: 랑가스
1: 어 랑가치리 이 제마 뭐 랑종 차성디 클라사 연긴다
0: 그래서
1: 그 지금 도와가닐 세로체 직 총남 된지 교야 돼. 다 개집 실파.
0: 진짜.
1: 근데 도체니 어 저번에 얘기 돌. 나 단단에 전에 다시서 총에 지기네 전에 어 식치시로 어디 봐. 아니 도체.
0: 아 되게 그때 어떤 말 봐.
1: 봐.
0: 나
1: 어 도체 저번에 차전에 먼저기 타직도 도체. 제. 그 건저에 가부 중주. 다수지세야 맞다. 글리글리 소스치고 이제 저도 고르다스게 바가미 지경이 라니에 대비는 경이디 리시 녜녜디 리마벨 언제 삼탄제 로스야 부케 언제 그래 벤주 땅부서디 지금 베멜롱제스 마제제 바 진 부카셰연 지 캐선스 오텐디엔 지 파동에디 정신기 슈크체브르시 어 도첸디 차라 통해낸다 캠레이게 해낸다 나 글로이낸다 전주 다도 다는 신이지 공제디 아파트도 다는 내가 이제 부디네 전 단단히 쟁념 중중 약으로 지금 나도 새끼 결혼식 못 인제 어디서 지길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동초 충충징니 야용제 연진 중들 시도 폐지 중대는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리 行为一把 原马归把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정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들 전초터바 첸터라 대위 탄창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위 탄창 라트리디 유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망웅제 대시 람버르 공인캠이 쉐이 여바양 천제 여바시 팅디 베종롱티 닌친리공 캄게롱티제 나당이 지비 휴람 시비를 지낭 랑숑 용제 나저 삐성마나 삼주라당 머지 단주당 라칸 데클제 안저도 꼬라 카다시 인여비 지제 문티디 신낭 여바셔
1: 당한 대구는 자산을지 내수 망체에 가서 종대나 대구로에 하는 이제 실로를 또 내가 제가 좀
2: 힘들어. 그 실로를 이제 결코 전종이지 군시 심해만이. 아니 그래 이게 가서 뭐 농부 비준적으로 채. 다들 칼차 사는 줄라.

직랜전당체계급내차선에동조기계급도체찬대보매나디털차선중이샘딩에아나도체대토디강대전다망조디는상륜로서야불시켜중국군전당기거리와할당한지배미만디게다기신잡고있어계기좋은데다거진체스쉐르지도체이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유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리 미남키 총회 출키 저주키 저진더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제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송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만저 년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아니요죠.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잖아 답 받던 거 그때 같이 뭐를 거.
1: 엄마지 제때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니 호추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어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 총총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미 비추 옙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저기 아 라간디 위기 아 텐기 쳔비기 아 다 그래서 지진은 차선지 지기 벤주기 멋있어 그러면 여섯 두세노 그때 내려서 저희 또 안에 아 지금 뉴욕 가보니 위낸다 아 대반에 파주 예제 그래서 멋있을 두세 전지를 제제 또 단단히 차선지 된자 규놀라 먼저 제교스네 그 동자 두세 예데 다지 예동이 생네 파다 거리 종즈기다 어 인연디 변주 용궁지 전에 칠로네 두에 결지 지자도 셰 주스마스노 지 두체다 문실지 야고를 찬데 다 두차용데 더 랭이기 랭이래 지 이만지 서스본 다 예동이 생지로 기친는 니비 생안에 단도적이 폐결 대비나 문에 전에 먼저기 폐결이 네, 먼저 시진핑랑 송범은 씨 부경도 비게 폐결랑 갈 주기가 본다. 도세네 비제 토이 폐게 도세네 러시아 협상다. 러니네 전에 가서 쳐볼 수도 있잖아. 나 지금 파트도 뒤 망전에 차시네리 추 대비기 넘겨도 봐 대비네리 당한 줄 내가 좀 제일 텐션 상승시 당한가 빨리 좀씩씩다 주년 좀씩씩 도세네 저기 다 변주 갑자기 낸다 망조기 소위 추제 있는다 강갈다 내가도 무슨 남농 중교 다 된주 강가 지내 재능 저기 위니기 우지 저기 배진 잡던 직직 긴지 잡아 지구 잡아 또 참다 내 니대네 차선 다 망조 용기 찰남 주신의 깨진 강질 하간디 비제 토이기 배게 돌두천 규규버티 동원세대 부르지 랭이에도 제셈난 삼당위인다 가브르스투천 놀 어제기 먼저 이게 백연의 차선에 어제기 라는 디구스디 소다종기 정두종리 숨지소인이나네 제나 랭이게 말랐네 신이 우지 강간을 비구메 다이게 나서디 문에 당네 벤조 비제토이기 백에 난갈두천 리션 두천 루기 다수지랑 칼레카 치르디리 무티인 베춘 치아스 로스지 캐가제 데우지에 강가이 예치 파즈 오데네리 어 난지 좀 체우스면다 두천 용마레 라디 티로 체네 게브리스 싱이스미드월 어서 제카브르스 지금 말 망조리 셰브춘네리다 지금 망조한지 다니 나시시미 Nyatung nishtak ji gi pandab gi mangzo gi sam tongda da tanda ne jena mangzo yangzo shi chi gi tengzho lo ghar shi. Kasi meba da ngan zi jik shi chi la gore jingji shi li si me na mangzo kai chi tu mangbo de li kengbi le chi tu mangbo. Jik tanda ngan zi gi kabzho ne jena amadi chong zi gi nyamdi bianchu di gongbe tongay di zao tangbo di simgi. Di ma simgi na kansu da 정지변주디 따가신 슈체블스면은 이 망자기 출 세대 슈체블스면은 정지변주디 거거지 아버지나 나 망자 팔이 지 탁주에 동대울지 계시디 슈체즈 시에서 두치잖아 나다는 건 저기 저건 딩도디 자간지 봐 이 당친 위신 타관스전 민어도 따셔 나 딩은 저기 아 저기네 전 나 계급 같은 체체 캐나다 봐 다울 배신 쓰거든다 그러지 친다 캐나다 봐 또 거기 견고기 초기에서 구유디 야부시 준셔 나 저기게 출로하지니 예전이 있었니로 강부디 캡 강디야 녀동이 썩숨기 지인의 가정 단지 다디 졸디 당연 견제 당나네 슈니 농업 주진교 숨미 다디 친기야 지진이네 봐 당나 슈교 잡에 게스 당연 견제디 닝고 갈라지 피기세 지금도라 다 단신 서체제 세능게제 서체장암르제 동제 지대 제가 대바 지기 개나니 지 저번에 쇼선 조건이 사하나네 치 개나니 니겔 카동 마지 장암을 통사제 이 신의 계속 걸을 수 대어제를 제비네 왠 지대로 주는 걸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생각 좀 봐. 띵디 배경 농진 닌친 리콘 감기 농진자 나다 니 집이 휴람 희비를 지나 랑숑 용제 나졸 비정마나 삼즈라다 라간 디커젠 저도 거제 담지 퇴차디 참든 인주지진 레진디 상괴당 종지바 체링 된저당 닌진 흉기 로상 희럽 제시 친구 남기 재원 빠자라지 다좀아 체진
1: Lordin Jumingang, Dun Cinsir, Danzin Yabu City, Persunga Junji Tony, Persuijinra Tony, Lordin Stunga Kowar, Din.

0: བོད ལུང ཆིང ཉེན ཆིང ལེ ཁོང ཐང གི ལུང ཆིང ཅ སི བི ལང ཡི ཅི བེ ལེན ཆིང སི བི ལང ཡི
1: ང ཇུ ལེན ཆིང
0: ཁྱི ཕྱད མམ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CB 조보
3: CB 조보
0: 드랑가 CB 조보 CB 난슬린 친노 파마이 추글라 츠굴다 꼬마 동비 로소 제쿠비고 수지힌 로소나 제케제다 마제시 군니시나 강강 하전 치어시 인피 파마다 빈치 긴긴 초마이 루니제 제시베 윤데 강당 강여반남 봄바 강슈 출치 머제지마 해바디레 가치와메 지바디노 원소이 추글라 땅토 친송가 로소 야보동와 닝고조급이 된다 니시시규 카준도 야 카니 제시 동시 시바리 자중우지 로소제 편치 시바달 파마이 카니 시바자마인바 자중우지 토니 초글라 로소 동구신 라릉우지 토니 초글라 미베 송보 동구시 파마이 당수지 초글라 응구 강롱니 수진 친부 테시비 파마이 니버도 롱베 진던치 시소라 편비 샤와 몽장 조지나 그 친부 세시 아무지키 자진 루소 키바세키 구마미나 루소 갈레용시 송발리 구마 동위 사태디나 덴듀지 루소 농도 강강 친부인 바디엔라 루니라 무진지 쪼글 투지나 루아메이 생강지 군코시 루아메인 루시니시나 생강지 비켄시 윈란지시이 무시라 무진지 쪼글 투바사지나 공바 춘도들 임바당 데나 메제다 수차진월자 먼저 니장시 디시 초기 생딩기 근코나 먹겐바당 총바 임피 콘솔이야 진자 주거토거바 인히 송바다시 이내야 지난 문보시기 추글라 도그티 도거시발리 콘초이 룬지 삼바솔라 회인 효주유 现在点错一这个呢我不定你一次呢这把三你谁归答你是这些书也许你呢这个也流落永足共同三句语第一帕玛南起三诺主孙主祭东尼这个语顿多高王蒙布学长昆错一帕玛拉三日没特别就近顿的特别这个头呢三八爹呢出于三年兄弟人顿书记是因几天前几笔我不用钱就做题呀没日子一起就散了头月没以谁看苍龙用玩这个机会了这样归是因那样爹没多么容易出去呢没能解大多能没多少于女卫堂卡龙却属应把农行每以新康电通案参龙用玩可为出去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죄 말이 빼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 총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전무여다 千南家 达达年新比林前天呢, 北中龙清宁清理空, 康杰龙清家 西比兰一起比林前天时, 阿吉祥准银, 切记, 对头的安全林前年班, 格斯熊,

0: 嘿，俺这连菜你说。
1: 시비 종이
0: 로정 주부 좀 어쩌 다른 그 시비 종인 돈주 뒤쳐노 딩아 첩첩 물을 혼진기 로마 가자 스링기 집이 나당 체리바 시비 종인 딘 돈지 힘.

달로 좀핀 나고 까다 소마타 될라 롱저름 봐 세지게 삼노 코킹게 고나 어유기 가타칸 고와 갈게 히몬 좀 킹가다 나래 야 원아 치야세 섬제 까다 셈벨랑케 땅땅라 깡콤깡코베 챤동도 쳇솔랑케 데발라 세세므도 안보도 숑숑세 투야라나 타르상리베 링핀다 데발메세 쫑반 네 집에 땅케 동동리 집에 땅케 토다나 토텍 안세 공아마 진진메세 땡반 므람탈이 규규리 테 집에 땅케 로동이 마게 tout Miba mibe nabala, chiben dibe angoda, chelam dibe gonshin, tubin dibe mudunda, the Tony tapa segori,

돈이 딱 봤어요. 나는 세로 겸생 휴고나 집에 담당 계셔라. 나도 돈이 안다요. 하방 양식들이 봐라. 걸상 통관 다투라. 지랍 쓸게 레멘티. 내일 딱에 끼파라. 따라고 부시원람라. 중부로 배드진도. 다리얼 칸카라바라. 장통 거보 잉어치. 간도 대비 사샤라. 나낙 독신 나나프. 대바트라 생선다. 랭카리 유리 여르기네. 시축제 통 탐보이. 하바 탐카 이샤와라. 서베카라. 파원통. 은비슈라. 이 두칸통. 메샹슈라. 땡커탄 요즘 공부 쓰라지 딱로스케 빠차라 따퉁 넓은 좀죽기 강력거보 랭고라 승축거모 유리지 대송다에 끼고라 대센롱케 루트르기 타야고모 끼고라 쓰는메토 총나라 샤바 목숨 등으로지 레제캄바 세발라 딱득 테트 메듄테 세오 레왕 아탄라 레제몰람 튼야라 뻬드 튼네 롱테 토 야트르타베 메듄다 다 칼리스케 신속마 카르바 튼네 텐동다 다 랭커보 텐시 듬데리 레타속톨람 팜베티 나베테 토 니파이 다 텐동 튼네 드발라 토니 케소 안다리 다룽 투게 요랑라 로토 딱엔 데발라 모보 콘탄 니티라 탈레타시 야샤라 지톤 탄데 레바르푸 세톤레 마지슈 롱어스톤 케츠체라 랭커보 텐시 야르캄나 옌나바탈라 지바투 다트라키만람 니바나 요롱레리 킨카라 테미 드롬비 파우레 드친레리 크톤테 흉라 콘캄 디베티 투두 랭커 템바나 요리 남바 타르게옹 송카자 탄카 트론슈라 세컨디베 양다 인 톤리 세르캄 파온라 윤디카베 츠쇼 인세르베 카돈스케 톤다타 롱제 제르보게 카나 릉테 템바 피베게 네 카돈 마신 남게 톨라 옹바 토킨게 고나 티세케 톤라 타파탈란 제신강다 테니 다 대열링지 계산 넘어 단두게 텐데라 과총배게 간다 랭카보크 드브신파티 숨셔서베 대제게 거다 돈이 돌아 통바임다 타네 칼롱 머레케 총소케 차와탈라 데베 파르규케 콘토음디 듀리 숨베 퍼차케름니게 뒤투로다니케 다타 칼롱데 톨롬탈라 헤팔라테네 승엽제 다 마베게 시데라 까치츠케스 판도르다 듀비예나 레게 타판네게 킨코라 링게 탈락상섬 데바테 마산랭카 사샤라 승모팔라 파정총 눈베퉁다 까르보타 나야 야부 뚜바신 룹시 똥케 틀레라 메유르칸나 꼬따친고네 룹시 빠레 뚜바타 메유르칸나 총베티 조동 띵게 찐네라 르리 통신 너버타 르겐 멍공 까르보레 토게 네쇼 고마라 르시 르몽 고갈라 미저베 꼬따친나 트간네라 쇼뎀다 마탄산이 저베티 꼬타 통네 마티테 르게 쳇음 디바티 르몽타예 잔소파 치제 시제 컴퓨터 로축 센정 유비옹 Motor Dorji Tuntola, Janson Solen, Tankorne, take your inch, then your Tanson Womu, Nalitong. Trivia Tilin Dropamki, Chifon Jarbo, Molamta, Molon to Yakata, Luzin, Jacu Yakata, Yase, Hilu Shalapu, Molam Hil Long Osum, Tilin Toto Tugiti, Yundung Dema Wombota, Logi Luye Pankorta, Muyu Tabli, Gotabhing, Concord Muyu Pablato, Tigger Jarbo Seikoti, Nija Chata Anziko, then your Tabi Kinkola. 江中地位基本的命令地马相差的因此安藤唐帮中雷杰莫兰姑娘的他有康康拉巴的这封荣杂他给你一家家马家帮着了他说他被莫兰了他了所穷比巴他有了的所被他马家龙天莫兰的西德大西如了别合了四别追巴的西中南开亚兰的通通大别西子你突击成立各国的密律健康日帕的他有康康日的 다리얼 칸카라발라 타르젠니마 쳇츠이나 세슝세르켄 뎀벨라 퉁퉁상키 유다시 빠서샹키 퉁나시 토토발라 므상톤 머거스히 퉁승도 잡부천리 단드른두 노소 토토 토지예 빠서토블람 지바티 따모토블라 승몬치 떡제 승리 안타시 밍레 승타 아돈타 시제 시베 킹콜라 까르산 다베 퉁토라 다리얼 쩨네 밍나라 빠라 므상 까르보지 다리얼 데베 킹콜라 승지 간모 위리라 Tidukluila jibeti tarjasang tak chungjarze, pala mersang karbon tong.

0: 다리오 짜시 양샤라 퍼버더고 춘신이나 롱세카베 내세라 다동롱고 껴죽라 다데 대와 중니샤 내여토제 사샤라 내데 특고 중니라 휴그라 휴탄 공요섬 내카르샬롱 르나토 인속스나 효과섬 내메솔라 니섬니 요게테카 김팔라 내마 대와 중니샤 까르효라 내송아 나그르효라 내송아 간도 대효 내소시 공바야즈 마자라 까르탄타그라 대효섬 음부 용초 이즈르라 고조 간나 대왕아 능카르 대베 진코라 나두 충으로 마테베 효시세는 중니다 마랍세르케 데메라 추주세르케 데메라 돈카론사 타차디 봉랍세르케 둥규라 봄보 롱링 봄보 토통디 머규세르케 파온라 생롱레자 헴보디 숙제탐케 흉세라 갸로톤베 옌센디 시자세르케 데메글라 미냐카카 잠바타 룸딘타예 데봉라 베르 니마 얀센타 샹쇼 트거 리지라 타르종 트거 유중차 마상송레 호졸라 안지 메냐 타티베 메체 다르부 축닥사 요릉땡코 긴코라 대축닥레라 축풍레 긴고촌맹라 이봉다 로저르 탐케 송케야 링카르템바 달레시 신좀이양케 리바라 양종샘타 갈레시 봄방데치 라바네 도르카나라 드베시 축닥다심 안두베 링카르보파투 단단통 시더군두베 토와타 나 하데쫑베 데믹타 신잠링쫑베 파울라 맹게톡토베 르맹테 링카르보테바 드두지 담보쮸케 데발라 데촌고부 링산사 링산템베 흉타 마율 링산 맹도타 라타뽕게 사네소 사제 이쇼 데폰타 룸베사테 데즈크차 데즈 리제 몰람테 토미 파르케 몰람테 냐베샤신 냐싱타 파르베 음베 촐람타 미베 짱둥 토톱라 데바 소섬 맹토라 무푸 파르 덴카르테 마젤 몰라 덴드르타 율레 데쿵 세직쫑 율직라 율라 미치 율레 툭지 동로테 덴바타라 더직숑 닐란피게 온라다 다그르타수 게베유 메윤르베 로동라 유주메시 덴바타 땡는사바 까르부티 하엘룽테 안보타 링카르 까르부 주든데 파르게니시 간조르타 토톱 단더 녜총라 파우닝토 주탄데 야조르예 긴코라 르저르츠나 르싱라 노르시세나 모도타 테르신조베 랭레지 달레 타마르 쳔가테 툭리 쳔부 토톱게 유르게테베 고숭기 위상르게 땡드소 초충숭메 카르타테 르시에리라 딱파톤 예다파우 닌튜티 숭상레게 디벨라 사샤덴지 안탑규 마균칸도 톡제네 룽티카베 추곰라 도레콘라 도르베르타 카티파투 레레코 달랭카르보파투 숨조테 곤드루벤드로돈 땡카르자 퍼센토 야차 히르라 안트폰타모 고사지 타안테톤달레 긴코르푸 세르베 폰시 님밤라 세담코비 안샤타 세통세르베 폰지토 함뷰안 파르총라 샹릭 퉁비 고사라 함뷰테베 땡카르지 마시르신 타파라 장동 닝토 마상데 숭주르베 대송고 멤바자자 효독라 멤소 닝지 땡콩지 멤베시카르 장닥샤 사베톱지 진촉라 멤폰 싱핑 야르보타 랭키카베 땡바타 잠능맹저 땡더송 열롱차베 긴코르타 나리 타르지 나타지 대섬쇼파투 퉁코리 대바공리 숭파네 도토파유 숙숨케 진진이레파 답쇼리금 랭상니폰 동리시 무푸르주 팔레트 파루이마루 땡카르테 유기 랭상 라바샤 유르긴 땡베 깨다타 깨톱레리 기베레 하링아베 르브신테 레킹 메유 로동라 톡준 천리 나다테 드르앙다 드르샤르 산지 땡베 라룸라 로종 드베 힝네라 타페 냉라 르미토
1: 고나 셈바테네 둥키 나와 파데라 파피 랭로 제치네 담체 레치니 비파테리 레치니 에고파테 지미 레치나 몬테 센추리

0: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향라 몬티 안추린 치신저 가스히어
1: 다 드링 가스 바바도 처리해서 드렸다 퇴무그 양색이 얘기했대서 때는 파체 위지스로 다 다트비기 땡지도 간절신의 장바래스 다 디고로 말은 바게 되지 대양 다 퇴무 삼보자기 디게텔라 배무 신당이나 배무 쉬어줘거로 끼치 이자가 당돼서 아니 양세 선지 속에가 나나 뒤인 대전은 맞아 다 얘기 소속의 신이당 시조 나의 신이 다고 댄센당 고르지 바라와 댄제 직바 맞아 아니 얘기 소속라 아 딱게지 당 소속라 고로 토모 많이 받게 되게 되지 급다게 이수 조르심이 신이 아니 얘기 돼서 빼래니 아니 이수 즈바시 Tene ti jisara ta ngenju da jinju, meja da yangju. O, tene ngochin dochin, che da naye ge yotsul. Ta teza na mazi, ene yege ge pomo mani ge tachi yawa. Ani shatsi ge naya la sobi, ane datubi ge ta naya. Teso ta, ta teke tala kona ge zuipa yinze ge. Ta o na, tuem sambo ta ge tenje ge ta, yege zuipa da nyan tala datubi ge tenji nzeyo na, ta ta ganjin gachin zeyo re, ganjin zeyo re, struwa te yung ge. Ta tela, ngansu yongda la ani temu samota ge da tribe ge tenji je zan yo sen ta logic no la yongda tenji ge ta de kan de re se de chi desu sanji janso ge mbyokar yasal yasil se ya ge koran ge deni tenji zan re de ge no la ya temu ge da tribe tenji je zan ba ani ko sabu shin su ni ge chani penji chi ji ne ma ge zan bi li chi jin bi yong bo ge zha ba ge no la ya Lopinchi yigi yoranda da Tenchi yora gibi zorzunga di shir Lejar tang gotan ten zes Oda tenzhek sunchi Nangyar Ta yenbachi chiri se dilo Suntaji cawa korangu nona ya Ani Mbeakaran nai cawa jepali se Oda cikdo tengi yor Mbeakaran nai cawa jepali se Tendir kipa mambu gata cawa jepali se Ndala tente Ani tuyemi gata dativi gata tenchi cawa jeta yonsari se ni ngazu jiba shege ta yen ngazu ge ta bege ge joa ge te de le sen ji pa da tang ju ge da ji bi ge ti ni ge no la ani ngo jian dang do jian yang ju de ma yin ba ge ta meng dang ci dang jue ba la so ban de su zhi dang ju ge ju ta na ya ma bu ji san da ji yong no ta si bo ya ma wen jia bege no le be ge no le yue de ba wen jia san da ge no le ma se wa de ge de la tin na Ani santa cha mayin pa, teni dati ki tenji yen diyo pa te, nga su ta jiba shee gyor, sepa shee gyor. Ta tenri ji, ta nona gongi jinsi tenri san zana teni, ani tuyemi ki ta yon su tabi ki dati ki tenji jin zebar diyas. Ta yin na yang, ta shi su, jabo lantar ma la su bache kasi la, ani nga su ki tenji mambo ji di ta, diki di la, ani meba cha su wang, thola shen su pa. O diki jirung che di la ta, Tata mingar thondi yuebi ke sanchi bada tanju ke cawa cam mato Ani yenpa chupo yang, ani teju wangi ta nyang sompa Tan dorna, ta tenjeji ke thoni Santani zorishi bi ke tenjeji dati bi ke tenji jete Ta temi sambota ke nzebash Tan zeni meci, ani temi sambota ke Korangi tikesu, ani korangi ta loma laso ba teso la Ta santaki chenyendo, ta kaanla kaansa pepa ta ngansu Jiba shete kari, tsepa nabu shete kari Ta wen cha tsenpo ki tika sula ta Ani santa jen jepa manze na shetan ka dati ripa peji dati ripa yana dati ripa kola Tenji, tetan jepi ki tenji yonu la sva kanya mashu pa ere shena ten mare es Ta tsenpo ki tika sula chi Zayi chani santa je chenyen ka junter shang yo pa maze Santa ka lani ya ani kanla kansa tadde par Ta wen cha dati ripa kurang ini hiya yapa yana Zayi chani ta chi yon su tata pa de Ta san zam jindu us San zam jindu Tia kāngre isa na tāmbo te, tā shiatā tōshī ngīngbō sa yādhīrī. Tā li yōngdā la ngā rā su dāshū pāññī sa yōrī. Tā jābū tēnī chūsōng tēsī yāsī jīgā sā tēnā pāyā pēkā. Tēn rīg tē kā lōcā tēn rīgā yō pēkā. Tēn rīg tā tēn jī chīrī. Wē chā ndō sāntā jī rīpā lā sō pā kā mē nā yā, wē chā pē chū dātī rīpā tā hā chā ngā rīpā chē tī pēkā. Tēn rīg tēn jī chīrī. Tēn rīg tā dāshū pāññī sa yādhīrī. Nīmbā tē shiatā tōshī chēmbō sa yādhīrī. Shiatā tōshī chēmbō sa yādhīrī. Tsāwī chāni ani tiga teji ta lopin teso ku 자가지 된지 돼서 벨스 저용을 갔을라 아 다 티켓 되지 베게당 아니 리제트 게니도 아니 게니 헤저크 아존어 버시니 드자베게다 민족이 존어 버치 차디 디엔디스라 다 다이다 민족 친제라서 만 돼서 때 아 다트 직바가 차라치 같이 와나 버지 차대요 봐 연자 제가 도지 치면서 안 돼요 티켓 되지 다 베지 다트다 제와 그 아니 된지 같이 버지 레스 스마트 다 로자와 제 친족스야지 유여바시 로자와 제 친족이 아니 니제 친구가 자와서야 된 저거 다 다트비기 된지 지저 유여바리 다 가시 근데 제 친족이 짬바이야 세기여리 다 연달란도 파지 제 친족 고랑게 되니 자가 그 계획돈 비일스 저디비기 된지 지사리 근데 니지 자리 다 되라 아 되니 로자와 가 빠지크 제바야 짬바시 되니 니제 자와다 제바데 이자가 차니 해봐이나 고 태가 그 자가 지자리 받은 자여 받지 제대 왜자 뒤가 난 게 주자 난데 마무지 아니 베게라야 하자 그 녀랑 코하다 되네 다 님바도 쳐지는 때마 시대지 가서 다 때마 시대지 가서 원도 땅 봐이나 아 로자와는 천장 몰라서 받대서 그 아니 계사치 선발라서 반 제바텔라 되니 아 베지다 다트지 반디 있고 베지지 걸 건 니바 강한 간서 태바 다 왜자 뒤갑지다 치 토마르 집이 그 다르지 비게 땡진다고 참생랑이 지디 가래 있어디라 다 용라라 아 머트 벤지 자나키르티 아 베케라 젬바 예시 잡아 세야게 자가지 벤다 쳔보 오 콩기 짬비 마고 쳔샤 세야 데스 벤다 다이 쳔마야 세기오리 벤다 다이 쳔마 딘들 머트 벤젠 그 짬비 그 마고 쳔샤 세안데 양 코롱 그 농건다 난데 파치와지 되무거다 선다지 고민님보다 그 턴데 바마지 얘야 그렇선다 그 용고 놓아야 무서워가 아니 되니 그 체라스 뭐 마모 치치지 단디근으로 잘도 되니 아니 이게 야바던 지리 데미디로 데진 더다 버는 선 방이나 하장 그 같이 뭐지 저기 너다 땜바 쳐다지 가슬라다 치 참선이랑 이거 베지 다테던 데비 되지 같이 쳐야 돼 되네 대 차라 아니 올로 근제비 올로 잡아 로딘 혈액 근제비 다이 년코 디바지 어 대요 Tene tiye jila sasha koma nanga ke yajak lobe suena tsemo genzebi yege latak shiba denjuk sayo. Yege latak shiba denjuk nda tabalan tsuenpa yena ko yangsar sozo je dra ke sheni dan, sheba ke jen, a yege sozo ke ngaro ke njensil, ane ziyi dan doyi la soba sozo ke ndensil. Tiye zanda mazi ta peye ke nongla koro lato rungi yege la nanran katsi yome o di kora kongri ke shodong tse dara domzin zeyo pari. O ta kongri ke deso nangi shiba yena ane peegu na lato rumi ki yige ke nanda tela oya jitri jetong dinja yeji hiyanga yo sen kori ki shodong teni zepari teni tiye jisa la ta sasha penda da kanga jansi kori shi ta sasha penda da kanga jansi ka dranjuk tang teni cikhtar la so bando na dati dante wiki yung dante yang yo pari teni ja zo de chari se de ta sabayin ki yigi yorwa seya ke ta tenji yo pari ta yigi yorwa seya tenji nda ta peji dati riba ki che tala 하정그 되니 갈치와지다 이 대야 기반하게 되더니야 내가 딘조다 닌저시비가잖아 쬐기 첨보여 되게 되는지 그 되니 기반 리치기 사페지 이게 좋아 양이나 선다지 여바리스 여바 맞을 때는 제바야 되니 여체리스 젠센체리스 사페지 양에는 페비 니마와지 기저체 뭐 론종 치장스야 오 되게 난다고 놓나 론종 그 짬비 땅주근 제바지 여바지 대휴스 대자는 마지 아니 가톡 그 까담바 대식스야 되게 난다고는요. 그런 춘춘이 비가슬라. 아니 선지 받아 단지 용대서 로조시 비가 양 미스지 이거. 대들 다 대소라서 발라 때니 사페지 양행라. 아니 선다가 짜요 봐. 맞지? 타는 제바야. 아니 슝요사레스. 대인들 사페지 이게 그 좋아데 선다지 마빈세야 돼. 자원 되게 말해스. 원래 사페지 이게 그 좋아데 처리세들 당한 안서 미스리 이토도 이제 예비가 선지 받아 단지 그 제바가는 또 토마고 전화 보든 드리세니 너나 선다지 마페데 얘기 좋아이 세야 지다 선다지 제바 그 당아 통디 예비 그 선다지 제바 그 토마데 얘기 좋아이 세야 단 된제 그 자위 찬이 이게 너무 나 닌다고 쉬어요 봐 된제 이들 다 강 따르나 사베지 얘기 그 좋아세야 단 된제 그 땡지지 에 사베가 다 짜요 봐 데라 때니 아니 선다지 틀린도 찾되는 거 같아 제바든 거야 너와라 아니 니바 다 니지 니바 니지지 어떻게 봐 어디 든지 찾아요 예스 드네 디지스는 드네 가담바주 위발로서 상추 얘기 세야 그 딱히 받침 뭐 되게 아니 양 선다진 제바지 잠바. 난 대고 놀았다. 사뱅금 되나 뭐지 총아존이. 내가 가야 뭐지 이제 받든지. 근데 위발로서 그 선다진 제바대야. 아 아니 템바 시대도 놀았다. 언제바 나시 그지. 언제바 나시 그지. 이게 요아 그 찬았다. 선다진 제반데. 위발로서 이제 선다진 제반데. 언제바 나시래. 근데 등산이다. 유대바 지. 근데 뒤지서는 tīrē chūgyō pā gōnō tā lōchē nākhā zāmbō kō sāntā jīn rāpa tēnbī dēmē sēyā kō tā rāpa trācēn jīn zēpā rē sāntā jīn rāpa tēnbī dēmē sēyā tīnē tī jīlō tīrē chōngā pā gōnō tā xiā lō lōchē chīshōng zāmbō kō anī rāpa nāmbar sēvī līhī sēyā jī tā tā yī sāmā tō sēyā tēn rē kī tā sāntā jī kōl jī yōng zāmbā tēn rē rē tīnē lōchē nākhā zāmbō tā xiā lō lōchē anī sāntā jīn rāpa tē tō hājāng kī tā trā chīmbō rāpa jī rē trā chīmbō tī jīsō lō tā shū lō tīrē chūdīng pā gōnō chiro chitong chuja jasun tsam tenri chiga nona teni nalim penche kenchuk chita siya kongki ta santa jindraba lihi nangshin norbo santa jindraba chitambare ta dana ningo tsute peche datir te gadrak namni hyunju siya ta gadrak thongni ani tenchi tsanya tenri gita sorte shuk chenpo shinita shumbare nalim penche kenchuk chita teni taro nalim penche kenchuk chita ji lihi nangshin norbo siya ndia peche datir ji parent trait 그 능력이 뛰대바이나 나 하장 거다 같이 여기다 떼지러버지 차대바리 진짜 치르잖아 코랑 그 응아리 있겠다 다트지바게 떼지 마무지 알아 아니 코르겠다 가르서로 찌기존이 다 대소고는 마무지 딱 코는 타지 휴치무지 대바 어떤 지리 디레 주디방금 디지라 짜드런체 된저스 다 세라지 게히침보리 코리크 선지바긴 대바 근상 공진세야지다 아, 되네 단주 그 희자 측제 마세요. 되네 니자. 단 되니라 되니 아, 아니 베지 다른 때 다트크 페르테야다. 시탄 가는 난소 간리

0: 워크니 캉킬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르세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파스냐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누기 송크 냐뷰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큰주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게시

0: 不是吃的。 최진이로
1: 게라 다리 최지 찾아 먼루래래 가장 좋다 문총님 지 마셔야
0: 네 마주 비제지 제가 챙시대요 네 다리 인지면이 무척이다 봐 짬에 떠게
1: 대나가서 가나 구거래
0: 무자 비종 가라 제만주아 요구시드 모창기멜라 가정기 어즈인도 해주아
1: 어 하거다 게라 서로지
2: 게라 지다 파숀드는 현재 무자비 자비 종카레
0: 레라 자타 총랑토라 가사가라 무창기 타창사베시에비 제제 통제여래야 给姐姐叫母亲个罗军清洁的哈哈现在清清了呀人家热情了就拿了或者各店家比都说了莫就比个娘长个月了对对母亲大力小姐家不来那趟热情一下我把了土月空跟姐姐前不来妹妹迷宫面母亲比求了咋玩的呀等会
2: 通常给人了啊谁来的给了今晚请假借的让看呢你看这口气哈哈干这事呢牵着的切让试试买不了去把戏没上着那样的进了前面让了朋友起了这样切记送去的进不进了阿本带了带领阿松的那黄的鞋给嘎发口拉手
3: 가파고 누나나 가파이
4: 가파고
3: 저바지 저바 가파고
4: 저바 가파
3: 저바 가파고

초문나마초 디게 다양한 띵두 베치치 게자치위 히마히리 콩가당위 캄바디기 시빈루히디나 파율라 뚜비 뚜르시시 파유지 신뢰진지 딘당 낭주지 문심지 시주라 뚜름보위루히디 셈바보만비 이지주당 나위스스주에 디나진주린지니 루히디 도주비 지나요바쇼